0: 얼마 받도록?
1: 아까 가는 와.
0: 얼마 받도록?
1: 에 마루. 아 이때린. 고베자랑야. 뭐 베라베라를.
2: 아 받도록. 인제 어간나 사와포가드미.
1: 에 마세가. 순니라. 안가까 아그리. 오야 바란 담네.
3: 내가 그냥 옷은 이내 배우 받도록.
1: 어어. 응응. 순니라. 바라 빨리 반부로. 바라 빠. 뉴 코케라. 자나타이. 이는 이틀째 마두. 메코 바로 가야. 응가. 아야 니에 나 트로 배달이래. 미세 가라라.
4: 받도록.

0: 알로하 파드로.
1: 아까 카노와.
0: 아, 파드로.
1: 에, 마루. 아, 이때린. 아, 고베자랑게. 뭐, 베라베라래요.
2: 아, 파드로. 인기. 어가 나사와 포가드미.
1: 에, 마세카. 순니라. 안가카, 아그리. 오야 바란, 담네.
3: 내 군야나 모스니 네베오, 파드로.
1: 어, 어, 순니라. 바라빠리 밤부루. 바라빠. 뉴 코케라. 자나타이. 이는 이틀째 마두. 메코 바로카이. 응가. 아야니에 나트로 베다이레. 메세카 알라라.
4: 파드로.

0: 알루아 빠드롱.
1: 아까 가는 와.
0: 아 빠드롱.
1: 에 마루. 아 이때린. 고베지아랑게. 뭐 베라베라를.
2: 아 빠드롱 인제 어간나 사와포가드미.
1: 에 마세가. 순니라. 안가까 아그리. 오야바란 담네.
3: 내가 그냥 나 무슨 일 해봐 빠드롱.
1: 어어. 순니라. 바라빠리 바무루. 바라빠. 니 꼬깨라. 자마타이 이래니 들체 마두 미코 바로카이 nga aya nye na tropeta jere mise kalala
4: patron